0: 수 외.
1: 가봐이 아리아나. 지럽히 와리 돌려 아리아나.
0: Get
1: to buy. Get to buy. Okay, 고리로 마이.
2: 고리로 마이. 기아 털샘.
3: 기아 머리 길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이. 기아 마